0: 그건 아니고.
1: 이 브라더의 파스타는 잘하고 우리의 캐치를 먹었어요.
2: I'm Quinn, Patriot Bravo 191, if you can.
3: 21 copies.